0: 어렸지?
1: This has got to be the saddest day of my life.
0: 내가 나중에 내가 좀 누군가 저울라고 보는 그 별로감. 오늘 방금 프로페스와 계속해 자고 싶어 하는 땅이 아니었어.
1: 내가 방금
0: 아우스 주방 미간에는 신. 이번에 우리 등장한 건. 그래서 보면 감사한데 콜드 매니저즈의 키스 and say goodbye. 니들 없으고 보실 땅고.
1: Every day. And since this is our last day together.